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u'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Ryu Dong-ju,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사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2: 못 오시잖아요.
3: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봄바람이 부릅니다. 아하.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 다시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철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청산면에 그리고 장은여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유병.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로만 그걸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그냥 끓게 되지요. 그게 상미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지 작절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 먹었지. 한 년이 60, 70년 전이지요. 11, 8세 됐을 때. 아,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 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면 많이 듯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야,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 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가물치도 가끔 나와요. 가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어,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봐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이제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고기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예 지금은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이 왔나,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못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투망질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굴비라 하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1: 연세가
0: 늙으니까 이제
1: 드시니까 이제
0: 힘이
1: 저희 이제
0: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0: 그래.
1: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0: 맞아.
1: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보면은 이제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작이라고 해갖고
0: 여름
1: 눈,
0: 되면은
1: 눈,
0: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1: 눈치,
0: 피라미도 있고,
1: 여기.
0: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0: 93년
1: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도로 뭐 한다고 뭐뭐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기가
1: 소멸이
0: 귀해지는
1: 되는
0: 거예요.
1: 것 같아요.
0: 한
1: 얼마
0: 1관, 2관 정도 이렇게
1: 안으로는
0: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1: 직접 옛날에는
0: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적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들
1: 오토바이
0: 뭐.
1: 하시는 분들
0: 젊은
1: 그래도 한
0: 사람.
1: 4 40대 60대 4 5 6
2: 6,
1: 그렇게
0: 여름에.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에 더
1: 여름에
0: 많이 먹어.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0: 밖에는 없지.
1: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0: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Arriving in Poland in 1931, Liu Dongzhu spent a year studying Polish. The following year, he entered the Medical University of Warsaw to study dentistry. According to Professor Yi Min-hee, who published the first academic paper on Liu Gyeongji and Liu Dongzhu, the father's influence played a role in the son's decision to major in dentistry.
1: Liu Dongzhu 선생님은 아버지인 유경지 선생을 너무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닮고 싶다. 그래서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폴란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양 의학을 본인이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바르샤바대 의대에 이제 막 그 구강학, 치의학이 도입된 시기여서 그러면은 새로운 의학 분야에 도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0: To learn more about Liu Dongzhu's life in Poland, our team held a video call with an expert in Poland.
2: He lived in Nowy Świat Street in Warsaw, in the center of Warsaw, in a beautiful apartment.
0: Dr. Joanna Staciewicz-Pudlipska first learned of Liu Dongzhu while researching Polish art history at the Institute of Art of the Polish Academy of Sciences.
2: He was once visited by the reporter of Polish Capital's press. In fact, he wanted to talk to Juchosy, but he was, I guess, unable to communicate in Polish. And then at that moment enters young Tadeusz Tonczaru. The journalist stated that he's nimble, lively, constantly smiling and very helpful and fluent in Polish already.
0: Upon graduation, he began practicing dentistry in Poland, leading a relatively comfortable life. Despite his career as a dentist, his academic passion remained undiminished.
1: 1951년 박사학위까지 받게끔 됐습니다. 그게 폴란드 최초의 구강학 박사학위였고요. 그래서 유동조 선생이 제1호 폴란드에서 구강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0: It is a truly remarkable record. The very first person to earn a doctorate in stomatology in Poland was a Korean, Liu Dongzhu.
2: In early 50s, he worked at the Department of Sinology at the Warsaw University's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And he taught Korean there, of course.
0: But it makes one wonder, was there a demand for Korean language classes in Poland back then?
1: 유동주 선생이 그 바르샤바대에서 한국어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그거는 1948년도의 일인데요. 이때는 북한과 폴란드가 수교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강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게끔 된 것이었죠. 폴란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폴란드어를 그렇게 잘하고 또 한국인인 유동주 선생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1948년에 바르샤바대에서 한국어 강의를 최초로 개설을 하면서 강사로 유동주 선생을 초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oo'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Ryu Dong-joo,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사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Ryu Dong-joo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oo,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그게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2: 못 오시잖아요.
3: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네.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봄바람이

망설여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108년 유로 연분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무기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내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렸노라. 더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봐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서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해 부르시려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3월 그대 어찌는다.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로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성을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서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운과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갖추는가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효는 황제가 내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유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려? 개인의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 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8소녀 중에서 이제 겨우 5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 줄은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 5월에면 이제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건강보다도 우선 배고픔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지,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요.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쳐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노릇노릇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희끗희끗하게 터지는 게 한두 개 생길 때, 예, 그때 하고 한번 이렇게, 예, 하나를 해서 깨물어 보면 그 안에 이 가루가 이제 다 익었을 때. 미숫가루 정도로 갈면, 네, 먹기가 좋아요.

0: 포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배굴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청산 내내. 그리고 장은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족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요즘.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담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해야 돼.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 요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미국수예요,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바핀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리, 휘레미하고 속간지 작절질해서 잡는 지금 내 얘기. 이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년, 60, 70년 전이지요. 한 년, 7, 8세 됐을 때.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드시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멀어지는 거지.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더라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서 이제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 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료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가물치도 가끔 나와요. 가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 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가지고, 금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고기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 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갑자기 딱 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예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그러니까 내가 25살에 왔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징, 3대까징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투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굴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네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1: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0: 이 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1: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0: 내가 늙으니까 이제 힘이 딸려.
1: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0: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 해야지.
1: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맞아. 욕심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0: 봄에는 치료를 많이 잡아. 피라미, 또 눈치, 모래마주.
1: 동작이라고 해갖고.
0: 여름 되면은 이제 그 뭐 붕어도 있고 눈치. 피라미도 있고.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1: 붕어 눈치. 93년? 93년? 네, 고 무렵에 다리를 세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도로 뭐 한다고 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0: 고개가 귀해지는
1: 되는 것 같아요.
0: 한 1관, 2관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돼.
1: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0: 100관도 되고 뭐.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 배 따서 손질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요.
1: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0: 오토바이 부대도 오토바이
1: 하시는 분들.
0: 젊은 사람.
1: 40대, 60대, 4, 5, 6. 그렇게.
0: 여름이.
1: 이열치열 해갖고
0: 여름부터 많이 먹고
1: 그다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게 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급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을 준비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하는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자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그 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곡을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 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0: reefs and lay their eggs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아, 자리돔은 돌바닥이나 돌 사이에 수컷이 자리를 잡고 암컷이 한 마리 내려와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 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이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

0: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1: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2: 문어는 보통 한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응시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2: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의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게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1: The underwater ole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음악기술기업 뉴튠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원을 재직 중입니다.

이제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한번 비틀즈 같은 밴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 사실 시작이었었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홍대 인디밴드 활동 그리고 솔로 이제 인디 음악가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 인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때 또 메인스트림이었던 힙합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이제 좀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술경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와서 저는 이제 뭐 기획일을 좀 매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작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방황을 하다가 제가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맥북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전의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라디오 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를 하고 처음 딱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원밖에 이 곡당 1원밖에 책정이 안 된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1원이라는 가치보다 좀 더 내가 높게 책정해서 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이긴 했지만 16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AI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연구를 제 개인 연구이자 작품 활동의 주제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상 그 악보에 표기되는 음표가 컴퓨터로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딱 명확하게 그 표기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탐구하고 있었던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음악은 악보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분 33초라는 악보를 기계한테 만약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얘한테 뭘 가르쳐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세상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하나의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얘가 세상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구글에서 레이블 디텍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었어요. 상용화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전송을 하면 여기 안에 뭐 얘는 산이고 얘는 뭐 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 값을 추론하는 그 API 모델 같은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그러면은 그 이 기계가 어떤 사진이든 어떤 풍경을 보고 이것이 되게 어린 수준의 아이처럼 이건 산이야, 이거는 강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모방이 됐다면 그러면 산의 소리 뭐 강의 소리, 뭐 숲의 소리 같은 거를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잘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주랑 자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한 걸 찾으면 늘 어떤 뭐 자연의 숲, 뭐 강, 바다, 뭐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쿠아포닉스라는 저희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워터폴 낙수장이라는 건축물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상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만약에 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수조 같은 게 이 워터폴 같은 건축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예쁘게 떨어지는 물들이 그냥 물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아두이노 같은 보드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연 혹은 뭐 물 그리고 음악 기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냥 뭐 뉴턴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새의 움직임을 연구한 노트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물고기가 그 물을 헤엄치는 그 구조랑 되게 유사한 지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어떤 그 유형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표기를 보면서 그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게 작은 어떤 물 입자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물의 진동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음악의 그 음의 진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 진동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진동 에너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엮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과 기계 그리고 우주, 자연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항상 진동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제 안에 세계를 구축해 놓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막 이제 익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질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물을 이제 역으로 그 송출을 계속하면서 그런 쉐입을 만들어 나갔다면은 이제 그런 작업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언리얼 엔진을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만든 음악을 그 나의 머릿속에서 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색을 입히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부여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상했었던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영상물이나 어떤 스토리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연구를 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의 수많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음의 잔향감을 얼마나 더 짧게 하느냐 뭐 공간감 아니면은 뭐 음색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것만 저는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색이나 공간감이나 잔향감 뭐 이런 어떤 음악 음향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현하기에 최적의 엔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연구 차원으로랑 작업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AR,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무한대의 그 값들을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외분형 미디어 활용 두 개의 수업인데 외분형은 이제 조금 더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개입이 돼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에 제 경험을 녹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사이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이제 창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뭐 AI 도구도 써보고 모두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창작물도 나옵니다. 근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로 원한다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스위칭 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그 좀 더 창작.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맨날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쿵쿵 막 나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소식이 조금 느리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빨리 학교 안으로도 그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사례 공유 그리고 기획 능력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그 코스모스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그 우주를 점선면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다의 점 1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를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되게 멋있는 3D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이자 음반, 우주 3부작,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이야기 한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이야기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인류 사회의 어떤 음악과 사운드의 창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 하나 던졌는데 꽤 유용해 라고 할 만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책 읽고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이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u'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0: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Liu Dongzhu,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1: 그로스가 구세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0: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Liu Dongzh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Liu Dongzh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2: 못 오시잖아요.
3: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봄바람이 부는 겁니다.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든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실망스러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108년 유로 연물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우리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네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너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보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 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서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난군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해 부르시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3월 그대 어찌는다.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로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성을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서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운과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가춘웅과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윤은 황제가 내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요,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오? 괜히 내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 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팔성여 중에서 이제 겨우 5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지는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오늘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넣어보고.
0: 그래도 되죠.
1: 세팅을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0: 그쵸.
1: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이게 이제 서촌. 뚝섬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하이,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십니까?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이다.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음식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야.
0: 여기 엄청 좁다. 대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고.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1: 한복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1: 그러네요.
0: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와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제일 편하죠.
1: 맞아.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진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시티투어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어,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어,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보아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들어가지고. 대추나무인가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본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추 나무가 많아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인 것 같고 감정 표현도 꽤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서 뭔가 스토리가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급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 이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이제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이렇게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의 준비를 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하는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자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그 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오늘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에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이 음악이란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0: in the crevices of the rocks.
1: 자리 동시 한 마리 내려서 알을 낳으면 수정시키고 다른 암컷이 내려와서 알을 낳아서 수정시키고 이러한 방식을 계속 반복하며 산란합니다.
0: 'Just as every species looks different, the moments of birth vary as well.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one of the most common fish you can see in Jeju's ocean, alongside the damselfish.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similar to the damselfish in size and live in schools as most small fish do. The males circle around the females to court them. The spawning and hatching process of the bar-faced cardinalfish is quite unique.
2: 줄도아돔은 이 구강 산란을 합니다. 그 입안에 알을 넣고 부화할 때까지 키우는데 이 때문에 사진가들이 무척 좋아하는 물고기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운이 좋으면 이게 살짝 입을 벌린 사이로 또 알이 부화하는 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0: At a depth of 20 meters off the eastern side of Sekisom Island, a pair of anemone fish have settled among the sea anemones.
2: 말미잘은 그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이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해파리와 비슷하게 이 촉수의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수마다 그 착살 같은 가시가 있어서 이 건들면 바로 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독은 그 먹잇감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말미잘을 공격하는 이 포식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Sea anemones are predators that breed profusely. Yet they too can be eaten by large fish, starfish, and shells. That is why they have chosen the anemone fish for protection.
1: 흰동가리돔은 말미잘 촉수독에 면역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흰동가리돔의 역할은 말미잘에 접근하는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침입자를 쫓아내는 동시에 말미잘이라는 안전한 장소를 얻게 되는데 흰동가리돔의 포식자도 말미잘의 촉수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흰동가리돔의 말미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The anemone fish lay their eggs in the hidden space beneath the sea anemones. Hundreds of eggs cling to the rock, glowing red.
1: 흰동가리돔의 산란 과정을 보면 암놈이 알을 낳고 순놈이 와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알을 불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대략 20여일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 속에 빨간 점이 생기고 나중에는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라면서 다시 암컷과 수컷이 힘껏 불어내며 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0: Anemone fish usually inhabit the anemones found on corals or reefs in coastal waters. If the female of a group dies, the largest male will change sex and become female, ensuring the propagation of the species. If you understand the life and characteristics of the octopus, you will not have much trouble witnessing an octopus spawning in Jeju Sea. A mother octopus tends her eggs deep beneath the rocks. She constantly blows air over the eggs hanging in clusters like grapes. Through the translucent eggs, we can already see baby octopuses looking ready to emerge. The mother octopus does all she can, protecting them with her arms.
2: 그 문어는 이 안반상이나 아니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을 찾아서 알을 낳습니다. 천적으로 또 보호를 받아야도 하고 조류의 영향도 또 없어야 되기 때문인데 보통 한 달 정도 알을 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한 곳을 찾으면 물고기 등 그 다른 녀석들에게 또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근처에 있는 이 돌들을 이 다리를 꿀 다리로 이렇게

0: 끌고 와가지고 입구를 좀 막기도 합니다.
1: A mother octopus's devotion is already widely known. Until every egg is hatched, she never leaves her nest, fasting for weeks. By the time all her babies are born, she is exhausted and life leaves her body.
0: 문어는 보통 한 달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을 지키며 알을 돌봐주는데 알이 부화할 때쯤이면 체력이 이미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기력을 찾지 못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5%가 은신처에서 나와서 죽거나 다른 물고기의 먹이가 되든지 하면서 형체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Near the octopus's hideout, there are always predators waiting for the moment to pounce. Weakened, the mother moves listlessly. Arias has already started biting at her. It starts nibbling off from the end of the octopus's arm. The exhausted octopus cannot barely defend herself. A sea turtle joins in on the feast.
0: 거북이가 뭔가 물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문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부화를 끝내고 기력이 없는 문어를 사냥한 것 같은데 그쪽 지형이 문어가 산란하기 좋은 장소들이 아기자기하게 많더라고요. 아마도 문어를 먹기 위해서 바다 거북이 이 근처에서 기다린 것 같습니다. 바다 거북은 항상 산호나 해초를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문어를 먹고 있던 장면을 본 게 참 신기했습니다. 바다 거북을 계속 쫓아가면서 먹이 먹는 장면을 계속 촬영했는데 마지막에 문어의 머리를 먹고 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1: The underwater olay of Jeju's waters is vibrant with life. A great living organism, the sea is always there, even today, maintaining its harmony and balanc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s.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2: 당연히 감이 엄청 열렸어요.
3: 오, 진짜 많이 열렸는데.
4: 여기는 이렇게 감나무가 원래 많아요?
2: 아, 네. 여기 감나무 밭이에요. 가을인데 코스모스 길보다 이 감나무 밭길이 너무 좋죠.
3: 감이 좋다, 그치?
2: 어, 아,
3: 많이 달리지 않지만 부어가지고 보라색 이거 많이 그랬어.
5: Who knew they would one day find ripening persimmons to be prettier than flowers?
3: 여름에는 일할 때는 힘들어도 이 노란색 감을 보면 가을에는 기분이 엄청 좋죠.
4: 두 분은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2: 네, 내려온 지 20년 됐어요. 네, 남편이 별 보자고 해가지고 내려왔다가 벌써 20년이 됐어요.
5: It's a story of a couple that left a city and came to the countryside in search of stars. We're off to a ravine in Sancheong, Gyeongsangnam-do Province.
2: 잘 되면 이 감이 익어가는 수확의 그 기쁨이 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좋아.
3: 그러니까 그치? 감이.
2: 와 까치들도 막 먹었네.
3: 까치가 많이 먹었네 원래.
2: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이게 국감감이네요 뭐.
3: 그러니까 여기.
2: 선생님들한테.
3: 감인데. 연어를 닦아. 대두나무를 닦아.
2: 아 여보 괜찮네요. 이쁘네요. 이거 이제 잘 익었네. 이제 아이고 진짜 원래 옥감감이 많이 달렸다 우리는.
3: 이게 감이 되게 좋지.
5: From persimmons that were loved by King Gojong to sweet persimmons, they grew them with a lot of effort all summer, even supplementing them with medicinal herbs.
2: 꽃감이 이렇게 익었네. 여기는 산청에는 약초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는 게 좀 더 몸에도 건강하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여기다 십전 대부탕을 줘보자.
5: To their delight, their persimmons turned out even bigger this year than in previous years.
2: 이야 세상에 여기는 홍시야 홍시 세상에 원래 감이 처음 먹어보는 건데 우와 역시 이 맛이야
4: 어때요?
2: 1년 만에 먹는 이 단맛 이야 진짜 이 감 홍시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 맛있지? 조금 더 먹어
4: 아니 원래 이렇게 먹여주세요?
2: 아 조금 더 먹어봐요 아이고 우리가 늙을수록 좀 이쁘게 이렇게 자 이리 잘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몰라시오
3: 알았어요
2: 감지니까 행복하지
3: 야 이거 맛있다 이거
2: 맛있지?
4: 아니 원래 이게 아내가 좀 이게 애교가 있으세요?
3: 오늘 특히 더 그러네요 맛있네
5: They never imagined their life would be so sweet. It all began when the couple moved to the rural area after the husband quit his busy job at a large corporation in Seoul.
2: 언제 먹어봤어요? 언제 먹었어요?
3: 꽃감이 많았지. 별 보려고 왔죠. 별이 좋아서. 그래서 귀농 왔죠. 20년 전에.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별이 엄청 많았거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우주 그 뭐야 항공국에서 우주선을 쏘아올려가지고 달에 사람이 가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야 나도 달에 한번 가고 싶다. 내 우주 비행사 꿈이었지.
5: Whenever the husband was tired of working, he liked to gaze at the stars. He convinced his wife to move to the countryside where they could see stars every night.
2: 별을 따준다 그랬으니까 쏘간 거지 뭐.
5: It's been 20 years since they settled down near Tuncharsan Mountain, where they knew nobody at the time, and started growing persimmon trees. They have many pleasures to enjoy, too.
2: 아 여기는 이 건물은 갱년기 기념관이에요. 제가 갱년기가 와가지고 남편한테 이 갱년기 기념관으로서 이걸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한 채를 딱 지어줬죠. 그래서 여기 먹으면은 소금 튀고 그죠. 저 경치 좀 봐요, 아이가 얼마나 진짜 아름답고 좋은지.
5: It's a generous gift that can make you forget even about stars. And the husband can now look at the stars as much as he wants.
3: 아, 여기는 내 공간. 저쪽은 우리 아내 집사람 공간이고 여기는 내 공간.
5: He has a whole collection of astronomical telescopes that he bought by saving money while he was still working in Seoul.
4: 이거 뭐예요?
3: 이건 망원경. 여기가 천문대지 말아줘. 내가 별을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만든 망원경.
4: 만들었다고요?
3: 어, 그렇죠. 직접 만들었죠, 망원경. 이거를 이제 만들 때 내가 참고한 책이 이거야.
4: 이 책만 보고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3: 그렇죠. 이 책만 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5: He used his knowledge in mechanical engineering to make his own telescope and built his own observatory with an opening roof as soon as he moved here.
3: 망원경으로 별을 찾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세상을 이를 잊고 사는 거지. 그 고그 순간만큼은 여기가 이 전대가 우주랑 소화하는 성모야. 그치?
5: How many days in our life do we get to see the stars? Compared to the universe, human life feels like a brief moment. He wants to live by seeing the stars as much as he wants. If they had never mustered the courage to come here, they would have never enjoyed life as they do now.
2: 처음 내려왔는데 사실은 내려와서 농사를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때 이제 감을 꽃감을 여기는 잔청 꽃감을 많이 깎아요. 꽃감 깎는데 이게 알바를 가서 감 깎는 알바.
3: 나는 감 따주고.
2: 감 따주고. 그래 둘이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데려가가지고 아, 한 달 하루에 3만 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처음으로 이걸 깎는 걸 배웠어요. 이게 삭삭 하는 소리가 있잖아. 이게.
5: After peeling persimmons every fall for 20 years, they have figured out how to enjoy life.
2: 오늘은 우슬을 캐야지.
4: 여기 이 밭에 뭐가 있어요?
2: 여기 우슬이 있잖아요, 우슬. 우슬이 거의 그냥.
5: One of Chunggyo's joys these days is medicinal herbs.
2: 세상에 뿌리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어나 이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다.
4: 마당에 이렇게 심으셨어요, 이런 거를?
2: 심은 게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난 거예요. 네, 저절로 어떻게 보면은 산청에는 곳곳에 이렇게 막 약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캐가지고 식혜도 만들어 먹고 저는 오늘은 감자 장떡을 만드는데 거기 뿌리 물을 우려서 그걸로 찔 거예요.
5: She enjoys cooking a great deal.
2: 옛날에 어렸을 때 사실 엄마가 늘 해주던 음식이에요 이게. 근데 엄마는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락 반찬 넣어주고 그렇게 했나 몰라요.
5: A nostalgic food she never had time to make when she was living in a city.
2: 아, 맛있겠다. 오랜만에 이거 해 먹어보네, 진짜 고향의 맛.
5: It's a healthy dish steamed for about 20 minutes with water where chaff had been boiled.
2: Ah, 세상에 이렇게 쫀득쫀득 끓인다. 이야, 잘 익었다. 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 감자장국이네.
5: The pancake is topped with spicy seasoning. It tastes incredibly chewy. 프레쉬리 하베스티드 퍼시먼스 아 슬라이스드 언필드 앤 믹스드 위드 나파 캐비지 앤 시즈닝. This sweet and crunchy salad tastes better than 100 other dishes.
3: 아유, 근데 쫄깃하다.
6: 옛날 이 맛이야.
3: 옛날에 어릴 때 먹던 맛이다. 이렇게 넣어준 적 별로 없어.
2: 아, 예요. 아, 맛있어.
5: The couple has grown even closer after starting a new life here.
3: 이제는 그냥 아 인생의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2: 아직 없으면 거지. 불편하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장 오래 나를 잘 아니까.
5: They enjoy their marital bliss to the fullest.
3: 왔어요.
7: 왔어요. 안녕.
5: Today they have visitors from afar.
8: 오랜만이네.
3: 반갑습니다.
8: 잘 있었어?
3: 네. 어서오세요.
8: 올 여름 같이 더운데 얼마나 고생 많았는가.
3: 아이고,
7: 벌써 여름이 지났어. 여름에 잘 있었지.
8: 가을 꽃이 활짝 피었구만.
5: They came from the beautiful cities of Gwangju and Yeosu.
7: 무슨데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3: 여기는 수시로 오는 분들. 가을 되면 특히. 그냥 수시로 들려가지고 우리 일도 도와주고 놀다 가고 그러시는 분들이.
9: 요즘 뉴욕에서 최고로 가는 가을 겨울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7: 너무 진짜 어머 세상에 올가을이 지금 처음 먹어가지고
2: 숯불에다가
7: 이야 숯불에다가 여보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 있잖아요 저는 맛있게 구워줘요.
8: 아이 꼭 처갓집 온 기분이고 옛날 고향 온 기분이고 이 공기 맑고 하늘에 별 보고 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이게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 이게 최고더라 최고.
5: A respite where fall can be enjoyed away from busy life.
2: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8: 야, 이 밤바다.
2: 있어요.
8: 이건 야, 밤바다. 아이고 예뻐라.
10: 너무 예쁘죠.
8: 그동안에 모진 비바람을 입고 아이고.
10: 천둥 번개도
8: 맞고. 그러니까 예쁘다.
5: Even helping with farm work is a pleasure.
9: 근데 이게 줍는 재미가 쏠쏠해요.
7: 무슨 재미가 있어요?
9: 이게 가을을 통째로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5: Can you feel autumn?
2: 언니, 이름 몇 대냐 도망가겠지?
10: 그렇지. 도와주지 못했어.
2: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10: 사랑의 꽃을 피우리.
5: They enjoy themselves with wild boars as an excuse.
2: 아이 멧돼지만 이거 좋아하는 자녀들이.
8: 아 좋다. 올해도 밤 농사가 풍년이다.
2: 풍년입니다.
8: 그리고 파이팅.
10: 와 여기 엄청 많아.
5: 'Fall is an abundant season because there is much to share. Helping one another and sharing goodness, that's how people bond and become friends.

0: When their friends come to visit, they have special delicacies that are not easy to find in the mountains.
1: 이 밤을 위하여!
2: 위하여!
1: 반갑네.
3: 잘 먹겠습니다.
4: 아니, 그 부쳐져 있는 거.
5: 맛있으세요?
6: 맛있어요.
5: 여수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가 와서 이렇게 또 맛있는 회를 가져오니까 아, 이렇게 먹고 나면 일단 한 달 동안 행복해.
0: She's happy because she's grateful to her friend for her kindness.
5: 우와! 세상에.
3: 뼈만 나오네.
5: 맛있어요? 맛있어?
6: 이렇게 먹어야 전혀 맛이지.
4: 육즙도 막 나오네.
7: 네네, 지금 보니까 네. 구름이 그치겠어요. 하늘이 맑아지고 있어서 얼어 아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7: 네.
0: Fall, when the sky is high and there are many clear days, is the best season to see the stars. The observatory opens.
8: 별이에요.
9: 오늘 낮에만 거의 잘 보인다.
8: 가을철 별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10: 카시오페아가 제일 유명하고.
8: 카시오페아.
10: 그 다음에 이제 페가수스 자리, 뭐 안드로메다 자리, 이런 것들이.
0: 도현's telescope takes center stage.
11: 안 보여요.
0: The beauty of the universe is revealed right before the eyes.
10: Here.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oo'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상이 사진으로 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0: German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Ry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1: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2: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그게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1: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2: 없었죠.
1: 못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그런데 네.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네.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봄바람이 부릅니다. 아하.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바늘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넣어보고
0: 그래도 되죠.
1: 세팅을 해보면서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을 같이 넣는 거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이게 이제 서촌. 뚝섬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
0: 아코디언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의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하이,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나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 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반찬이나 한 줄 사볼까?
1: 깨순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세트 그런 아닌가?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평소에는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는 엄청 좁다.
3: 대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구나.
0: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1: 네. 한복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1: 그렇네요.
0: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2: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와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0: 잘하셨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 오.
2: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2: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부동산 이렇게 하나.
2: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2: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스티프 버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에는 패딩 입고 찍었거든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오.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선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재밌고요. 별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조금 그리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고 지나다니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1: 다음에 여행 갈 때는 이제 같이 그림 그리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0: 다음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소리는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아, 잘 그치. 들어가지고. 대추나
2: 달렸는데?
1: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서 온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에 대추 사러 많아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아.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이야.
2: 어,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다원 예술에서 다원은 매체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고 인식의 다양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한 매체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는 그걸 기반으로 내러티브를 만들고 또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전시로 풀어내기도 하고 출판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매체들을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가 진나래입니다.

0: 이곳은 그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새들 레지던시이고요. 여기가 원래 군초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군소소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지원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미술대학에 다닐 때부터 기존에 존재하는 재료를 편집해서 새로 어떤 내러티브나 존재를 써내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컷 앤 페이스트 라이팅이라는 나름의 방식을 이제 고안을 해서 그렇게 기억과 존재가 써지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사회 이야기를 재료로 무언가를 써내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에서 타자의 재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고민이 세상에 더 많이 다양한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중심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그 관심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비인간 법안 제안 워크숍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법정극으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1: 원고 농업회사법인 해피민트 피고 중간자 V.
0: 그 공연은 돼지 농장주의 입장과 또 바이러스의 입장을 각각의 변호인들이 이제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는 시각을 좀 탈학습하고자 했던 것이 있고, 또 동시에 평등 내지는 평화와 같은 그런 이상적인 개념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 언제나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불가능에 의해는
3: 우리 집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최근에는 쿠킹 비디오의 형식을 좀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3: 조금은
0: 사회적인
3: 많은
0: 관계를
3: 관심도
0: 말하는 그런
3: 보이지만
0: 작업을 하기도
3: 조금씩
0: 했습니다.
3: 내쉬다 보면 어느새 면역력이 높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0: 계보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처음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제가 거의 한 서른 정도 될 때쯤에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때 처음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좀 알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실종이라고 함은 월북인지 납북인지 알수 없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사상적으로 의심이 된다 해서 뭐 일종의 뭐 빨간 줄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외가 쪽그 분들께서는 좀 피해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이 좀 그런 거대 서사, 그러니까 거대사가 우리의 한 개개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그 가족들이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왔던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가 삭제될 수도 있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았었고, 그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사나 이제 미시사를 통해서 또 냉전의 계보를 좀 탐구해보고자 했던 그 작업을 이제 베를린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베를린은 워낙에 이제 냉전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인데 슈타치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슈타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동독에서 비밀 경찰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이제 흥미로운 것이 그 독일의 비밀 경찰들이 자신들의 이제 지인을 미행하기 위해서 여행객으로 분장하고 이제 사진을 찍은 이제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제가 모티브를 얻어서 저 스스로를 거기에서 이제 그 관광객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에게 접선하고자 하는 일종의 그런 플레이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베를린에 이제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또 나를 미행하면서 몰래 촬영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0: 이념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의 삶과 생각에 이제 미치는 영향에 더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고 어떤 존재는 왜 기억이 되지 않고 삭제되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던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신막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 피난민들이 머물 그 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제 물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군이 주도가 되어서 백호의 가옥을 주민들하고 이제 같이 지었고, 그 백호의 가옥에 제비뽑기를 해서 주민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곳이든 접경 지역은 그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특유의 풍경과 정서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제 눈과 귀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그 주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또 피난길은 어떠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수복지구라는 곳은 원래 이제 북한 땅이었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이 된 그런 곳인데, 그곳의 주민들은 이북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 의심,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남한 그 체제로부터는 계속 받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이제 자신들의 사상이 남한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캐나다군들이 이렇게 천막 쳐주고 보호해주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한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한 200여 세대 들어와가지고 천막촌 형성해서 살다가 모델하우스처럼 아까 방앗간 부엌한칸 저런 집을 하나 지어주고는 그 목재를 지원해주면서 요거대로 그대로 져서 살으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 동네 저 동네 옆 동네로 이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0: 제가 이 작업을 진행을 할수록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이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을 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한 것도 아니었었고, 또 그리고 결국 한 존재 또 아니면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수많은 기억과 관점들이 중첩되는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존재와 장소 또는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예술은 마당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당이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 오히려 더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장소가 도시에서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좀 단순하게 보였던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한 번쯤 의심하고 또 자신과 주변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칼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일단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책이 많았고 그리고 독서를 좋아했어요. 아마도 유일한 취미였어요. 외대 한국어과에 입학했을 때 우연히 어린 왕자라는 책을 발견되었는데 그 책이 영어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한국어로 봤던 그 표현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딱 들었어요. 모국어랑 그리고 번역할 그 외국어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번역 못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양쪽 언어에 대한 지식 필요하고 그리고 아마도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무거운 운동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가지고 자물성 가지고 진짜 그 책상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이런 근기가 있어야 돼요. 일단 번역이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긍정적인 반응 들려올 때 느껴질 때 그때 제일 뿌듯합니다. 문화를, 양쪽 문화를 서로서로 그렇게 연결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문화 다리 아니면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승옥 작가님의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단편집본을 번역했는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애들도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이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3년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처음에 그 책이 나왔다고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들었을 때 아이들 둘 안고 그냥 너무 신나서 너무 막 뛰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권지연 선생님의 도가니라는 책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그 책의 주제가 너무 무겁고 정말 잔인한 현실에 그대로 그려주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예 글 쓰지 못한 이런 기억도 있고 나중에 작가님이랑 연락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대화 나눴을 때 작가님도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는 성큼성큼 걸어 여인에게 다가갔다. 여인은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표진을 모아놓은 모습이었다. 키가 좀 작고 뚱뚱하고 낯빛은 칙칙하고 삶의 여러 번 따귀를 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책에서 좋아하는 장면들이라든가 글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이 단락을 읽을 때 한국인의 그 엄마들 그 모습이 딱 눈앞에서 그려져 있어서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역시 그것도 권지윤 작가님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랑과 그 연소가 죽음을 이겨가는 이런 과정이 그려져 있어서 좀 이렇게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 Конечно, некоторые вещ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ловны, но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забывать. Человеческая жизнь священна. Ее нужно ценить, иначе нас всех ждет гибель. И что бы там ни говорили, смерть всегда плохо. В каждом живом организме на генетическом уровне заложен инстинкт самосохранения. И когда кто-то говорит «я хочу умереть», это значит «я не хочу жить, как сейчас».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я хочу жить хорошо». Вот и выходит, что вместо «хочу умереть» нам следует говорить «хочу жить достойно». Нельзя говорить о смерти, потому что в самом слове «жизнь» заложен приказ «оставайся живым».

논문도 그 주제로 썼지만은 한국어에서는 경호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성어, 이 태어 때문에 번역 작업이 많이 힘들어해요. 이거는 한국어의 매력인데 정말 러시아 독자들도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 항상 늘 큰 숙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턴하는 이런 작품을 번역하고 싶은데 그건 권 존센 몬실 온니라는 작품이에요. 꼭 그 책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인데 러시아 독자들만 그 책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학이 굉장히 솔직합니다. 솔직하고 표현들이 가끔씩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어 있어서 솔직하게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이런 문학이라서 너무 좋아요. 한국 문학을 읽기보다는 음미하는 편이에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언어로 표현된 이런 문학이기 때문에 맛과 멋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군침 흘리면서 이렇게 씹는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고 멋지고 맛있는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0: 예,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죠. 식당 같은데 이런 데도 납품도 많이 하고, 학교 급식할 때도 뭐 황정 저쪽 대강 쪽에 가정집 뭐 이런 데 어디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색깔 보면 대충 알죠. 지금 중국산은 색깔이 허옇더라고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걸 떡매로 탁 쳐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우리 애들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꿀밤이라고 있거든요. 꿀밤 그거는 알이 더 굵으면서 또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라고는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거 그거는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찾죠. 묵 쓴다고도 찾고 전 부친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 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년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봐줘요.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갖고 완전 빻는 공정서부터 해갖고 원심 불리기에 의해서 제품이 녹말만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의 비용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갖다 놓질 못해요.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0: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가루 하고 여기 밀가루 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요. 나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많이 넣어.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0, 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하고 소금. 이게 한 꼬집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너무 되지 않게.
1: 조금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0~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0: 발
1: 다리가
0: 홀딱 까져 있어.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잘 익은 거예요.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뚝 빌려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먹기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한강이었다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있고 우리 옛날 마시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그래. 식구가 많으니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른대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뭐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이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0: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요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제키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되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1: 70년대가요.
0: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깊이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 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받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그른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라도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른 거. 그게 완전히 연그른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깔더라고요. 경운기로 밭기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서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고무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0: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춤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1: 네, 그런데.

과거에 먹던 맛 그대로일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건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죠. 역시 옛날 맛이 그대로 맛있다고 그랬죠. 옛날 맛이 최고라고. 옛날 맛을 무시를 못해요, 음식이.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걸 말렸다 그걸로 심기는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0: 서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 와 처음 얻어 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말릴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더 달아가지고 매 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 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래 갖고 오면 이제 분야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지.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랑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릉이 밥은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어요.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넣어. 간은 소금을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뭐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 삶아 가지고 먹어보라고 맛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는 사람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안해 먹었어요.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해 먹어. 해주는 거는 얻어 먹어.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실망서려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108년 유로 연물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무기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네,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너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봐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서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아!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요. 너무 성급하시오.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0: 아, 그게...
1: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0: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에 부르시려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1: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0: 3월, 그대 없이는 나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1: 죽으려면 죽으시오.
0: 3월,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를 죽소.
1: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선물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우가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갖추는가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윤은 황제가 내건 과거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인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유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려? 괜히 내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 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유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팔소녀 중에서 이제 겨우 5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 줄은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But that's not all. While tracing Ryu Dong-joo's life during World War II, Professor Lee Min-hee uncovered another fascinating discovery.
1: 이 책은 예, 막달레나 그로스라고 하는 폴란드 여류 조각가에 관해서 쓴 학술

0: 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레나 그로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유동주 선생의 두 상이 사진으로 실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녀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게토, 독일군에 의해서 게토 지역이 형성이 되게끔 됐는데 이때 이 그로스 씨는 자기는 게토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독일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험을 느껴가지고서는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냥 게토 지역 바깥에 바르샤바에 지냈어요.
1: Upon learning that Magdalena Gross was in danger, Liu Dongju, together with other acquaintances, helped her find a safe place to hide.
0: 그로스가 구사 역시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감사하다 하는 의미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했다라는 거죠.
1: After enduring the long years of partitions and foreign occupation, Poland had finally gained its independence, only to be invaded once again during World War II. Witnessing this, Liu Dongju might have been reminded of the sorrow of his own homeland. In August 1988, as Seoul was buzzing with excitement just weeks before the Summer Games, Liu Dongju, at the age of 81, returned to his homeland for the first time in 57 years.
2: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고 가족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3: 그 생각만 하고 한숨이나 쉬지요. 이게 언제 그런 행운이 나가긴 또 오겠는지. 네. 오늘 왔어요.
2: 예, 그동안은 또 폴란드와 우리가 국교가 없으니까 좀
3: 없었죠. 그러니까 더 곤란하죠. 근데 지금은 그 시작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렇고요. 네. 또 파란 짝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봄바람이 부릅니다. 아하.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밝은 편인 것 같고 감정 표현도 꽤 적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론으로서 무언가 스토리가 정해지고 어떤 감정의 완급 또는 이완이 파악된 다음에는 거기에 제 나름대로 어떤 스토리를 넣던가 아니면은 감정의 흐름을 넣어서 했었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야지 사실은 제가 연주를 관객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거죠. 춤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제 감정을 실은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소설가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생각도 한동안 했고 중학교 이후부터는 과학자, 공학자 이쪽을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전공으로 진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합창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지휘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가 전공을 바꾸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한 건 아니고 또 음악이 일종의 언어이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마치 저의 모국어가 아닌 거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대학 수업을. 지휘자가 되려면은 원래 이제 보통 피아노는 왼손 오른손 이제 두 개의 악보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지휘자는. 그래서 그 읽는 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음표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열하고 배치를 했다면 분명히 이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규칙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거는 사실은 이제 공학이나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음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음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호랑 똑같거든요. 예술이 보통 우리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논리가 들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 그리고 음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 이전 전공이 이후 전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공연이 저한테는 항상 긴장되고 또 가슴 떨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초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뭔가 동작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남들을 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하시던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뭐 좋은 쪽으로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뭐 웃음을 좀 참기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막상 저는 그분들이 웃음 참는 게 그냥 이제 좀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지휘하다가 그 악보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휘봉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연주 중에. 그때 느꼈어요. 이분들이 웃음 참는 게 정말 힘들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악기를 불지도 않으니까 웃는 걸 훨씬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악기 소리로 이상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있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이나 예술이 관객이 공감할 수 없다면은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많이 훼손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곡이면 신나게 앞에서 지휘를 해야지 또 엄숙한 곡은 엄숙해야 되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표현해야 되는가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뭐 흐름이랄까, 스토리 라인은 있고, 그 매번 연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그날 느꼈던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의 준비를 했던 게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은 또 그런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리포터 옷을 입고 나와서 연주하는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이 많이 나요. 정말 이제 무대 조명을 많이 낮추고 제가 와서 또 마법의 막대기를 들고 거기 또 불이 켜지고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불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음악이 나오고 그 음악이 또 해리포터 음악이고 그런 공연이 좀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직캠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수들 콘서트 갔을 때 크게 찍자 그 가수만 계속 찍는 걸 직캠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에서 직캠이라는 말 잘 쓰지도 않고 지휘자만 그 찍은 필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 신기했어요. 가끔 공연장에 보면은 합창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관객을 등지고 연주하는 사람인데 제가 바라보는 쪽에 좌석이 있고 보통 이 좌석에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데 여기를 관객들한테 좌석으로 이제 풀 때가 있거든요. 급표가 먼저 팔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일이죠. 네.

오늘 연습한 단체는 MBC 모두스 오케스트라고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순수한 면이 그 음악에도 잘 드러났는데 저도 그걸 어떻게 하면 제가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음악을 만들까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휘는 저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컨덕터거든요.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반도체가 사실 세마이컨덕터예요. 그런 지휘자는 사실 도체예요. 무언가를 전도, 이동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되고 싶은 지휘자도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음악적인 내용이나 그러한 실력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또 단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음악성과 역량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 속에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지휘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음악을 늦게 배웠기 때문에 음악이란 언어를 제가 언제 배우고 언제 궁금해하고 누군가에게 이 답을 얻었을 때를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그럴까? 그 초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일상에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악을 뭐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가까운 연주회장에 가서 한 저녁 시간을 보내시면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를 쓰면서 살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시집, 그게 달하다, 빛들의 피곤이 밤을 끌어당긴다, 눈물이라는 뼈, 수학자의 아침, 아이에게 등을 출간했습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시기에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요.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저도 가장 구석자리에서 함께 있었는데요. 정의를 구현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서로 경쟁하고 타인을 인격적으로 좀 무시하고 그 사소한 폭력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모습을 목격을 하다가 왠지 모를 회의감에 집에 돌아갔는데 버스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한 6시간 걸려서 집으로 가면서 시를 쓰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시인이 되면 뭔가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아름다운 윤리 같은 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달디단 꿈이라는 연작시를 제가 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미묘한 폭력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학살의 일부 연작을 썼습니다. 그 달디단 꿈 시리즈는 특히 삶의 질감 속에서 뭐 희망, 사랑 뭐 이런 경험 속에서 인간의 심연?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연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살의 일부 시리즈는 가족이라든가 뭐 사랑 이런 테두리 속에 우리가 안착한 듯이 존재하고 있지만 실은 그 가부장제 안에 징글징글하게 왜곡해 있던 그런 관습들이나 폭력들이나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감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의 가능성을 가진 세계가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일 것 같고요. 시인에게는 언어가 그렇고요. 시인의 언어도 사실 숫자만큼이나 문장 속에서 그 정확한 힘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정확한 언어로 쓰여졌을 때, 그럴 때에만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시를 쓰고 있고요. 많은 시인들이 그거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확한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의 아름다움인가, 그 기반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강신찬 선생님께서 지난 6월에 한국에 오셨었어요. 그때 출국하시기 바로 직전 전날 인천공항에서 호텔에서 만나서 방을 얻어서 아침에 올 때까지 그 번역과 관련된 토론과 대화를 했습니다. 강신찬 선생님이 어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붙잡고 이렇게 번역해야 될지, 저렇게 번역해야 될지, 일본어로는 관습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띄는데 너는 어떤 뉘앙스로 쓴 거니? 하고 질문을 해오실 때도 있고, 시 전반에 관해서 어떤 태도에 기반해서 그 시가 탄생되었는지 그런 걸 여쭤보실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강시자 선생님의 문학관과 이제 저의 문학관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교감의 시간이었고요. 강신찬 선생님 질문이 워낙에 날카롭고 그리고 너무너무 정확하게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날이 밝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일본에서 출간이 됐고 11월에 아마 이제 그 출간 기념 프로모션 같은 것을 위해서 제가 일본에 가기로 했고 그때 또 재회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수 있는 끝이 여기까지인 게 시시해.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 우리는 각자 경치 좋은 곳에 홀로 서 있는 전망대처럼 높고 외롭지만 그게 다지. 우리는 걸었지. 돌아보니 발자국은 없었지. 기었던 걸까?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 신중해지지 않을게. 다만 꽃처럼 향기로서 이의 제기를 할게. 이것을 절규나 침묵으로 해석하는 건 독재자의 업무로 남겨둘게. 너는 내가 아니라는 이 아득한 활추로 나는 달리고 너는 받치고 나는 날아오르고 너는 손뼉을 쳐줘. 우리는 멀어지겠지만 우리는 한 곳에서 만나지. 그때마다 우리가 만났던 그 장소들에서 어깨를 겪는 척하며 어깨를 기댔던 그곳에서 좋은 위로는 어여쁜 사랑이니 오래된 급류가의 어린 딸기처럼 소라게 한 마리가 집을 버리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있지. 팔 한쪽 다리 한쪽을 버려가며 걷는 걸본 적이 있지. 그때 제스민 한 송이가 떨어지는 걸본 적이 있지. 소라게가 제스민 꽃잎을 배낭처럼 업고서 다시 걸어가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있지. 우리가 우리를 은닉할 곳이 여기뿐인 게 시시. 소라게처럼, 소라게처럼. 나의 발뒤꿈치가 피를 흘리거든. 절벽에 핀 딸기 한 송이라 말해주렴. 너의 머리칼에서 피냄새가 나거든. 제스민 향기가 난다고 말해줄게.

사실 이런 뭔가 꿈인 걸 제가 발견하고 그걸 생각합니다. 다만 시인도 이제 어떤 시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갈망이 있죠. 좀더 엉뚱하고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잘서 있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게 저의 그 이후의 꿈입니다.

아, 오늘 음식은 빠람죽이라고, 이거는 뭐한 1900년도 그 우리 일제시대 전부터 이제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보리 농사를 그때 짓고, 그때는 뭐 쌀이 귀해가지고 뭐 쌀은 별로 없을 시절이죠. 어디서 나왔는진 몰라도 하여튼 100년 전부터 빠람죽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해 내려오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 이제 빠람죽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이제 익기 전에는 이제 보리를 또 불에 끓여가지고 이제 까먹기도 하고, 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까먹기도 하고, 배고프니까 아이들은 이제 밀서리도 하고 보리서리도 하면서 이제 자라던 시절에 그때 먹던 음식이에요. 이 보리는 이제 겉보리인데, 농사 지어서 이거를 뭐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볶아가지고

그냥 가루를 내가지고 이 끓여서 죽으로 먹는 음식이 이제 빠람죽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뭐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빠람죽 보리가루만 먹고 조금 그래도 뭐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이제 쌀을 조금 넣어서 이제 같이 좀 부드럽게 죽을 끓여서 이제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음식은 지금 뭐한 90, 100 넘으신 분들은 아주 지겨워서 이 빠람죽이라고 하면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아주 지금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죽은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먹어봤어요. 엄마가 빠람죽이라고 이제 끓여서 주시는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재료는 보리죠, 보리. 보리는 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심어서 이제 봄이면 파릇파릇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봄에 비는 거죠. 한 4월? 4월에면 이제 보리밭. 보리밭이 보리가 익어가죠. 이게 보리는 이 수염이 엄청 길어요, 이게. 타작을 하면 이게 가시처럼 이런 수염이 많아가지고 이게 붙잖아요. 그래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면 몸이 거꾸럽고 몸에 이게 바늘처럼. 그래서 이게 보리하고 나락하고는 좀 그게 틀리거든요. 추청이라든지 뭐 이제 주로 많이 드시는 쌀. 네, 그런 거를 사용을 해요. 옥천 향수 쌀. 향수 그 노래 있잖아요. 정지용 씨. 향수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보리를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볶아야 돼요. 노릇노릇하게. 껍질째 볶아가지고 이제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이제 죽으로 끓이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거친 음식을 많이 드셨지만 그때는 도움을 참 이기기 위해서 거칠거나 어떻게 산에 가서 캘수 있는 거, 주울 수 있는 거다 주워다가 먹고, 나물 종류도 뭐, 나물 죽 같은 것도 이제 배고프니까 뭐 쌀이나 이런 거 조금 넣고 막 나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냥 멀겋게 끓이면 그냥 순간만 배고픈 거를 참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오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빠람죽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미 음식이고 이게 건강식인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어디 음식점에 써붙인 것도 없고 카페나 뭐또 토속 음식 한데 가서도 빠람죽이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맛있는데 건강상으로도 좋고 이게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게 요새 현대인들이 뭐 미숫가루처럼 아니면 차 종류처럼 타서 먹는다면 다른 음식보다 진짜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어요.

너무 세면 타니까 좀 은은하게 해갖고요. 보리가 노릇노릇하게 이제 빠도 맛있게 잘 조절을 해서 볶아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안 나와. 보리는 이제 쌀보리하고 겉보리가 있는데 보리 껍질이 있기 때문에 쌀보리나 겉보리 다 해도 돼요. 얘는 겉보리예요. 쌀보리는 보리쌀이 좀 노란하고 겉보리는 조금 보통 보리 색깔이고 한데 이제 쌀보리는 보리밥을 해놓으면 좀 약간 노릇스름 하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겉보리를 더 좋아해요. 겉보리 밥을. 아, 보리 이 동네도 농사를 많이 져요. 예. 이좀 필요해서 세 대를 좀 샀어요.

0: 보청천은 금강 상류인데 이제 일로 청산뜰로 내려가는데 이제 저 물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를 잡아서 뭐 끓여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졸여도 먹고 이제 이렇게 했던 역사는 오래된 것 같아요. 뭐다 심어놓고 놀고 하면 천렵을 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거기 갔다 놀고 올 때는 우리 이제 백울리는 옛날에 농악을 했었어요. 뭐 깽매기도 치고 북도 치고 뭐 장구도 치면서 막 노래를 하면서 저 시장에서부터 노래를 하면서 동네로 들어오고 그렇게 했죠. 여기 학교 앞에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수가 여기 보급이 이제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요. 딴 데서 들어오긴 어렵고.
1: 일제 때부터 여기가 칠보 단장이요. 물 가두는 게 시가 7군데고 청산면에 그리고 장은 청산장 시장 하나요. 그래서 칠보 단장이라 여기.
2: 지금은 이제 냇가가 오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고기가 없는 편인데 옛날엔 들어가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족대라는 게 있어. 그걸로 해서 여름에 그냥 철렵할 때도 그거 잡아서 냇가에서 그냥 생선국수 해 먹고 그런 식으로 했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극히 힘들고 고기가 없어요, 지금.
1: 독대도 있고요, 투망, 또한 듯이 어항이 있어요, 유병.
2: 옛날에 그 종두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쌀이로 만드는 거, 이런 동그랗게 그런 데다 잡아가지고 다니고 그랬죠, 옛날에는. 모내기 끝나고 보리타자 끝나고 이제 여름일이 한참 어지간히 끝났을 때 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씩 노는 거예요.
1: 텐트 저 포장 갖다 치고 마을별로 다 잔치를 했어요.
2: 학생들이 오후 한 3시쯤 되면 다 하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냇가로 나가. 놀러.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잘 사는 집은 라면에도 한 봉지 주고, 그만치 못하면은 소면. 요걸로만큼 한 움큼을 주고, 거기다가 집에 된장은 있으니까, 된장하고 고추장 조금씩 줘요. 그럼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냇가로 가. 그런 냇가에 가보면은, 여기 애들 고기 잘 잡거든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쳐서 손으로, 맨손으로도 잡아요. 풀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그 바짝 마른 거 주워다가 솥 걸고, 그다음 물을 끓입니다. 고기 잡아오면은 고기 집어넣고, 그리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소면 넣고, 이거 끓게 되지요? 그게 상륙국수인 얘네들. 그 간식.
3: 그전에는 그, 저, 결혼식이다 뭐 하면은, 이 방앗간에 가가지고 막 대량으로 빼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앞에 뭐, 나는 이제 고추장 가지고 간다, 국수 가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냇가에 나가서 해 먹고 그래요.
1: 장비 없는 사람들은 이제 피레미하고 속간 이제 작살질해서 잡는 시금배기 빠가빠가라는 거, 쏘가리 이런 걸 잡아갖고 이제 해먹었지. 한 60, 70년 전이지요. 17, 18세 됐을 때. 그 후에도 성인 돼서도 해먹었지요. 지금은 문화가 그만큼 발전되고 먹을 것도 그전에 때문에 많이 듯이 좋아졌잖아요. 그전엔 배고팠어요.
2: 90년대 초에 냇가가 물이 더러워, 오염돼서 더러우니까 저기 있는 물고기를 어떻게 먹을 거냐, 자꾸 말하지는 거죠. 요 앞에 이제 원조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남편이 고기를 잘 잡았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청산 사람들에도 저녁에 술 많이 먹고 그 있다 속 쓰린 사람들이 와서 넘기기 쉽게끔 생선 국수를 갖고 선전 해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철렵하는 사람들 또는 학생들 나가서만 저걸 내가 음식으로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는 그 생선국수가 태어난 겁니다.

생선국수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닷가가 없잖아요. 근데 민물 생선도 이 지역에서는 생선이라고 불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선, 민물 생선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래서 생선국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눈치, 붕어, 이제 치러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숭어, 봄에 이제 가물치도 가끔 나와요. 가물치, 메기. 아, 그렇게. 여기 옥천군에는 그 어부협회가 있어요. 어부분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하거든요. 금강, 거기 대청호, 그쪽에서 다 잡으시는 거죠. 생선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곰탕 보듯이 그거를 오래도록 구워요. 그래서 장시간 오래도록 구우면은 이거 생선 살이 다 흐트러져요. 가시도 그렇고, 가시도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그러면 원액을 가지고 물하고 희석을 해요. 그거를 계속 끓여요. 그러면 이제 그 육수에다가 고추장 간을 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소면을 넣고, 이제 저기 야채, 그거 넣고 이렇게 삶는 거예요. 바로 잡으면 이거 생선, 민물 생선은 바로 그제 손질을 하셔갖고, 급냉을 하셔야.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해동해서 손질을 해갖고 끓이는 거죠. 생선은 이제 아가미에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있으니까 아가미 손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이 고기는 눈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눈치인데 좀 크죠? 소고기입니다. 얘는 붕어입니다.

가득 부어요. 소스. 이게 고기가 푹 잠겨서 끓어야 되니까. 열어놓고 끓여요. 뚜껑을 닫고 끓이면 그 수증기가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그 수증기가 다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비린 맛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5시간 이상이에요. 센불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이고 이제 중불에서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끓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이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원액을 이제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원액을 이쪽 옆에 큰 솥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떠서 적당량을 저희가 떠서 여기다 넣고 물로 배합을 해요. 물도. 그러면은 이제 희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육수가 나오는 거예요. 1대3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불에서요.

이렇게 딱확 보면 여기도 이제 가시가 있는데 손님 상에 나갈 때 혹시라도 저희 눈에 안 보이게 가시가 들어가면 손님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먼저 잘 풀어줘요. 완전히. 고추장 한 가지만 넣고 간을 맞춘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겉면에 그 전분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배합이 되니까 잘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이제 뚜껑을 덮고 조금 불을 약불로 해요. 이렇게 약불로 줄여서 한 2분? 2, 3분 정도 있으면 이게 면이 조금 이제 투명해지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익었다.

0: 경북 안동.
1: 그러니까 내가 25살이었나, 여기. 여기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아들 대까지 3대까지 사는가 봐. 물이 좋아요, 물. 그래서 물이 좋아가지고서 고기가 많아. 그리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뭐 심고 나면은 놀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심심하니까 나가서 고기들을 잡고 뭐 초망질 해서도 잡고 낚시를 해서 잡고 그래. 그 잡으면 이제 털레기 굴기가 가나? 저기 매운탕. 매운탕을 끓여가지고서 먹었거든. 그랬는데 그 매운탕을 먹다가 이제 먹내서 간대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날이 이제 해장국을 뭐든 먹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걸 까시를 없애고 어떻게 그때 그 국물만 해가지고서 고기하고 국물만 추려가지고서 이렇게 국을 끓이면 얼큰하게 끓이면 그 해장국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1962년.
2: 그때 이제 62년도에 시작을 하시는 건데 조그맣게 이제 그냥 요 가까운 지인들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또 지인들 모시고 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팔으셨죠.
1: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라도 내가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에서 이제 그걸 한 거지.
2: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계속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뭐 이제 심부름 정도는 하고 그랬는데 그 벌써 이제 자꾸 이제
1: 내가
2: 연세
1: 늙으니까 이제
2: 드시니까 이제
1: 힘이
2: 저희 이제
1: 딸려.
2: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시니까 조금 버거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호기심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버겁더라고요.
1: 항상 그 비린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하다가 뭐 이제 모자란다고 물을 붓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 그 있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2: 배합이 중요하거든. 원액하고
1: 그래.
2: 물하고 그 배합이 중요하니까
1: 맞아.
2: 욕심 부리지 말고 정석대로 해라. 그리고 야채도 장 조절, 야채 조절.
1: 보면은 이제 7월을 말이잖아. 피라미, 저 눈치, 모래마주.
2: 동자개라고 해갖고
1: 여름
2: 매년 이제
1: 되면은
2: 붕,
1: 이제 그뭐 붕어도 있고
2: 눈치,
1: 피라미도 있고,
2: 여기.
1: 예, 또 겨울에는 또 저기 뭐야, 그 뭐지, 빠가사리.
2: 붕어 눈치 93년 하여튼
1: 93년.
2: 고 무렵에 다리를 새로 놓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도로 뭐 한다고 뭐뭐뭐 채취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그래도
1: 고기가 귀해지는
2: 소면이 되는
1: 거예요.
2: 것 같아요.
1: 한
2: 얼마
1: 1관, 2관 정도 이렇게
2: 안으로 이제
1: 매일같이 이렇게 돼.
2: 키로수로 말하자면 1관이 4kg예요.
1: 100관도 되고 뭐 그래. 그전에는 또 고기 잡아오면 배는 안 따고 가져와요. 그 잡는 사람이 그거 다배 따서 손질해가지고서 이제
2: 직접 옛날에는
1: 해가지고서 이제 삶고 이제 젓고 이렇게 그 과정이 많지요. 그렇게 힘들지, 뜨거울 때는. 군에서도 군 손님들도 많았어.
2: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가축 동반으로 주로 오시고 이제 무슨 모임 단체 모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자전거
1: 오토바이 부대들
2: 오토바이
1: 뭐.
2: 하시는 분들
1: 젊은
2: 그래도 한
1: 사람.
2: 4 40대 60대 4 5 6 그렇게
1: 여름에.
2: 이열치열 해갖고,
1: 여름에 더
2: 여름에.
1: 많이 먹어.
2: 그다지 크게 변화는
1: 밖에는 없지.
2: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손맛을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 때 오시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때의 그 맛을 이어가야 된다 하셔갖고, 거의 엄마가 하던 걸 비슷하지 크게 변화는 없어요. 저희 집까지 7개. 얼큰하고 칼칼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면서 이제 그 생선의 구수한 맛
1: 애들 잘 크고 손자들 잘 크고 하니까.

망설여지나 돌아보면 인생이야 서툰 봄날의 꿈일 뿐. 바람같이 구름같이 흐르듯이 놀다를 가세. 바람같이 물결같이 너울너울 놀다를 가세. 108년 유로 연분이나 꿰는 것이 대장군과 부일 공명과 미색을 즐기는 것이 대장군 삶인가. 바람같이

0: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1: 성진,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0: 내 이놈! 용궁에 가 술에 취하고 돌다리에서 팔선녀에게 꽃을 던져 희롱하며 세상 부귀를 흠모하였으니 너는 중의 행실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렸노라. 더는 이 산중에 머무를 수 없다. 어서

너의 업보로 어찌 윤회의 괴로움을 면하겠느냐? 여보라! 황건 역사는 어디 있느냐? 죄인 성진을 풍도지옥 염라대왕에게 인도하라!

어머니, 지옥으로 끌려간 성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어머니도 윤회를 믿으셨지요. 어떠한 윤회의 업보로 21살의 청상과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혼잣말 하시는 걸 어린 시절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보면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 생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성진은 지옥을 거쳐 인간 세상 당나라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름은 양소유. 양소유의 얼굴은 옥으로 다듬은 듯하고 왕우장상의 천재적 기상을 타고난 데다 무엇보다도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0: 개소머리라 하였지.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소. 오늘 밤 그대와 나 무산에서 운우의 꿈을 꾸어봅시다.
1: 우리 만난 지 반나절 만에 운우의 꿈을 꾸다니.

0: 요 너무 성급하셔. 기생이라 날 가벼이 여기시는군요.
1: 아, 그게
0: 나를 안고 나면 또 다른 별자리로 떠나시겠지. 3월은 이만 남궁께 이별을 고하고 가겠소.
1: 아니 이렇게 나의 마음에 억겁해 부르시라고 그냥 떠난단 말이오?
0: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1: 3월 그대 없짓는다. 심장이 불타 죽어버릴 것 같소. 아니 불을 질러 죽을 것이오.
0: 죽으려면 죽으시오.
1: 3월 3월 오늘 한 사내가 당신을 사랑한 죄로 죽소.
0: 다리 건너 앵두꽃 무성이 핀 집이 곧 소첩의 집이옵니다.

양소현은 지상의 대장부들이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낙양 최고의 기생 개서물과 애틋한 사랑은 물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고, 검은고를 잘 타는 여자 도사로 변장하여 도도한 정경패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뿐입니까? 정경패의 시녀 가춘우가도 묘하고도 기묘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죠. 저렇게 당나라 최고민 4인방 개서멀, 진채봉, 정경패, 가춘홍과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타고난 천재 양소윤은 황제가 내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여 순식간에 한림학사가 됩니다.

그러나 때는 난세라. 군웅이 할거하며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켜 황제의 영린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양소요, 황제에게 청하여 난세를 평정하기 위해 호련이 전쟁터로 떠납니다.

0: 나 양소유. 오늘 아침에 점괘를 보니 귀인이 야밤 중에 양소유를 찾아온다더니 그대가 바로 그 귀인인가?
1: 귀인인지는 모르겠고 당신 양소유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라면 바로 내가 맞소이다.
0: 아리따운 그대는 누구이고 이 밤중에 여인의 몸으로 피바람 부는 전쟁터 나의 군영에 찾아온 까닭이 무엇인가?
1: 내 이름은 심유연. 도범국 참부왕의 명을 받아 참부왕의 원수 양소유의 목을 가지러 왔어.
0: 얘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 대장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리오? 괴인의 목을 베어가라.
1: 진실로 내가 그대의 목을 단칼에 베어간대도?
0: 그대에게도 내 목을 베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을 터. 괜찮다. 단칼에 내 목을 베어라.
1: 소처, 어찌 하늘 내린 천군을 죽이겠나이까? 어릴 적 무예를 가르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요연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한 귀인을 만나기 위한 방도라. 토봉국 최고의 자객이 되면 왕이 그 자를 암살하라 보낼 터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셨나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귀인이 제 눈앞에 있으니 소처,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장군을 모시겠나이다.
0: 심요연이라 하였나? 그대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종이라니 가당치 않다. 나 그대와 백년을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리 오너라.

이날 밤 양소유와 요요는 며칠 밤낮으로 잠자리를 함께하니 창과 칼의 빛으로 화촉을 대신하고 대포와 화살 소리로 금슬을 삼으니 군영 가운데는 달빛이 밝고 관문 밖에는 흥건한 봄빛이 가득하더라. 아, 이 소설을 읽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정사 장면이 과하다고 하시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 이해하시겠죠? 양소연은 환생한 팔성여 중에서 이제 겨우 다섯 명의 여인을 얻었을 뿐인걸요.

자식들은 성공하면 모두 자기가 잘난 덕인 줄 알지. 밤낮으로 자식 잘 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깊은 은덕이 있는지는 모르지요. 입신양명의 최고봉을 달리던 양소유도 그렇고 승승장구 소자 만중이도 그렇고 오만방자 젊었을 때는 어머니의 그 은혜와 효를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 회남 땅 고향에서 양소유의 모친 유씨는 아비규환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아들 소유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하늘에 정성을 구합니다. 소자 만중이 어머니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0: 트레일러닝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섭이라고 합니다. 트레일러닝은 로드 경기랑은 조금 달라요. 자연 속을 달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10km, 뭐 50km, 100km도 있고 길게는 100마일까지 산 속을 달리다 보니까 평지보다 심박수 높게 올라가고 좀 근육의 부하도 많이 걸리는 편이죠.
1: 프로틴 builds muscle and keeps the lungs in shape to help us breathe. It's also vital for athletes, which is why mountain runner Jisup Kim made a dietary choice.
0: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장시간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이제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하려면 어떤 걸 먹어야 할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 라면, 치킨, 피자 같은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했어요. 이런 칼로리를 많이 섭취를 했으니 운동 영역을 좀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 지속이 돼야 당연했던 건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의 컨디션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채식이었고요. 일단 비건 빵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 버터를 곁들였고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함께 곁들여 먹는 식단 간식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채식을 기반으로 하고 계란과 흰살 생선 정도만 추가로 섭취하고 있고요. 적색육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1: Then he faced an unexpected setback. 네.
0: 한 3개월, 4개월 좀 지나고 난 뒤에서 갑자기 이유 모를 컨디션 저하와 어지러움증, 빈혈이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이제 내가 지금 영양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채식을 시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 So he had to make changes to his diet. He now takes two vitamin supplements that are vitamin B12 and iron. He supplements his diet with two elements, iron from iron tablet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Our bodies have small amounts of iron and cobalt. So why does he need these two elements even in tiny dosages? Let's find out what these two elements do. If you look at the molecular structure of iron, which is found in red blood cells, and cobalt from vitamin B12, they are connected to carbohydrates. The iron helps our respiratory system, while cobalt is vital for our body's metabolism. To be alive and healthy, we need metallic elements.
2: Right side of the stage, you can leave your luggages on the right side of the stage.
1: These runners are here for a mountain race.
3: I am a little bit nervous.
4: 我平时有运动习惯，然后也觉得这次因为济州的赛事是在汉拿山附近嘛，然后觉得应该是一个很有趣的赛道。
0: 목표하고자 하는 바가 아직 저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달려야 하는 게 맞고 더 고통스러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 Kim is the overwhelming favorite to win the race.
0: 목표요. 세계 무대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거겠죠? 네.
1: People around the world use their phones to capture memories. Phones have almost become an extension of our bodies. Let's take a deep dive into its inner components.

0: I can see a few elements that are in our bodies as well. When comparing the elements in phones and those in the human body, which of them contains more types of elements?
1: Human versus
2: smartphone.
1: Smartphone, which has more elements? I would go for humans.
3: Smartphone.
4: I think a human.
2: Why do you think?
4: I am a doctor, so I studied the human body, and I know that it has like thousands of chemical compounds.
2: 네, 선생님, 그 혹시 원소 아시나요? 인간이랑 스마트폰이랑 둘 중 뭐가 더 원소가 많을 것 같으세요?
5: 스마트폰도 많지 않을까요?
2: 이유는요?
5: 아무래도 전기 네. 그런 것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6: 스마트폰이 더 많지 않을까요?
7: 저는 그래도 인간이 막 몸 안에 막 들어있는 것도 많아서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
0: Here's the answer.

0: But the technology isn't used just to amuse us. Let's see the capabilities of AI that has been trained with machine learning based on algorithms modeled after neurons in our brain.
1: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은 로봇 레이니입니다.
2: 나는 화학을 연구하는 화학자인데 화학자에 대해서 알고 있니?
1: 화학의 복잡한 세계를 탐구하는 화학자라니 정말 멋지세요.
2: 그럼 화학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해?
1: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우리의 생활을 심오하게 변화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는 학문입니다.
2: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인공 힘든 거 얘도 피곤한 거 본데 아까 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느라?
0: Did I ask a question that was too difficult to answer? I'll try to rephrase it.
2: 그럼 인간도 화학으로 한번 풀어줘봐.
1: 인간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2: 나와 같은 인간은 탄소 화합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인공지능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1: 인공지능은 주로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Like the AI model said, artificial intelligence is silicon-based. Thus, the material used to make semiconductor chips is silicon. The key material for chips is silicon. Silicon is found in sand, which is found easily around us. In fact, it is the second most abundant element on the surface of Earth. Silicon, which is number 14 on the periodic table, combines with other atoms to regulate the flow of electrons. So it is widely used in making chips because it allows for transmitting stable digital signals. By using a commonly found and cheap element, humans have been able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Let's see where silicon lands on the periodic table. Elements in the sa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모두가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무엇을 목격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여기에 들인 어떤 마음과 에너지들이 굉장히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집요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상 모든 연극에서의 연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도 그날 만나는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경험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도 저의 언어로는 어떤 전적인 체념과 포기의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잘 듣고 보는 것, 거기 잘 같이 있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공연이 하나가 잘 끝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정말로 그냥 저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는 친구 따라서 학원에 놀러 갔다가 독백대사를 시켰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왜 거짓말한다 그렇지? 연기는 원래 거짓말 아닌가? 이러면서 매일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보던 백색의 모놀로그 이런 책에서, 독백책에서 나는 여자 후렌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을 보니까, 아주 짧은 독백이었는데 그 말은, 그 대사는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거의 일치했어요. 이거는 내 마음과 똑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외워서 갔는데,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너무 떠니까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나는 여자, 나한테 어떻게 완전 이렇게 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 처음으로. 나는 그 당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말이 내 몸을 관통해서 정말로 그대로 나가는 어떤 무아지경의 경험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를 모르겠는, 복귀가 안 되는 상태의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시작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재학하다가 3학년 때, 배우 안 해 하고 다 그만두고, 3년 휴학 다 쓰고, 복학을 했다가, 이걸 배우를 다시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된 장면이 저한테 있어요. 학교 아마도 졸업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 소대에서 제가 등장할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등장하는 배우의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의 저 사람의 뒷모습이. 그러면서, 배우는 대단하다. 내가 3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26.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26. 현장에 대학로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했던 게 27, 이랬었어요. 그 계속 하고 있죠. 제가 2022년에 지금 아카이브 코미디 캠프 파워게임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공연에 들어갔고, 그 공연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약함을, 저의 취약함을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꺼내야 하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안될것 같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중에 보냈는데, 엘렌 식스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내가 길을 자꾸만 잃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책 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책은 저한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펼칠 때 여행 가는 기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의 읽기는 굉장히 뜨거운 읽기라서 엄청난 만남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 소식을 접하고 굉장한 무력감에 쓰러지면서, 이 세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힘 있는 것들은 언제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막 책으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읽고 있던 책들의 작가가 모두 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그때는 도감책이나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보온병에 따뜻한 물만 챙겨가지고 산책로가 있어서 나갔는데, 집 밖으로는 볼에 이렇게 주황 색깔의 무늬가 있는 회색빛의, 그리고 이렇게 머리 깃이 서 있는 새인데요. 그런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서로를 딱본 다음에, 그 새가 진짜 잠깐 있다가 정말 큰 소리로 세번 울었거든요. 큰 소리로 그렇게 세번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주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이상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감각도 너무 이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쌍안경을 사고 도감책을 사고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간이 아닌 다양한 크리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각자의 삶들을 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그들을 좀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탐조인이 됐죠. 굉장히. 저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싫어서, 너무 외로워서 계속 연극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할 때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너무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인 거죠. 전화 와서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손 잡아주는 것? 저거 봐봐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작은 미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연극은 그런 거더라. 연극은 이것 좀 우려줘. 아, 알겠어. 우리고 뭐 여기 이거 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런 자잘한 약속들. 나를 다시 살려주고 기워주고 이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잘한 약속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건 되게 허구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들. 저에게는 연극이 그런 걸 계속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원서 바깥에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겠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심정으로 너무 혹사시키면서 이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 잘 살고 죽기가 저의 방향이거든요. 목표이거든요.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사는 것은 뭐지? 라는 얘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면서 더 잘 살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미래예요.

0: 미술관과 궁과 정말 좀 약한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1: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0: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1: 교수님, 제가 아테네 시티를 하면서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0: 그건 제가 인정하죠.
1: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0: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1: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0: 딜.
1: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0: 네, 가보죠.
1: 가시죠. 자, 일로 갈까요?
0: 일로 가요?

0: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네. 대성 씨.
0: 네?
1: 대성 씨 졌다. 스타. 놓쳤잖아.
0: 제가요?
1: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없어요.
1: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0: 저거예요?
1: 네.
0: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네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아.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인젠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인젠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네.
0: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네.
0: 오, 로보캅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그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0: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아.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1: 아, 거푸집을.
0: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아~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실신을 아는 모습.
1: 네.
0: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1: 한 몸이다.
0: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1: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그 대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 여성이 그런 큰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야, 요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네.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네. 요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 한 폭의 네. 아, 산수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 그림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1: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그럼 네. 장우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의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드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아쉬워.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네네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네네네.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렬입니다.
0: 아, 조상렬 교수님.
2: 교수님, 네.
0: 지금 다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네.
0: 아니, 실망한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1: 그것은 아마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게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1: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로트예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1: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1: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1: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1: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렇네요.
1: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1: 네네네
0: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0: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로 오픈하고요.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예,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예,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네, DP라고 하네요. 네, 네.

0: 있어요.
1: All for a mask, say 마스크 어디에 있어요? 마스크 어디에 있어요? 마스크 어디에 있어요?
2: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통약 주세요.
3: 열은 없나요?
2: 별 다요. 체온계 어디에 있어요? 마스크는 어디에 있어요?
3: 오른쪽에 있어요.

0: held its first debate over the weekend.
1: The economy is expected to expand 2.5% this year.
2: Boosting Korea's ties with its global partners on the sidelines of the status quo summit.
3: A massive drone attack on Ukraine overnight on Monday and Tuesday.
4: Arirang.
5: 갈까? 준비됐어?
6: 이렇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우진과 투의 관계는?
7: 가자!
5: 이제부터 내 드라마를 써갈 거야.
8: 오늘 K-Story brings you Wind Up the Movie. As the film version of the short-form drama Wind Up, which has over 30 million cumulative views. The Buzzworth film was invited to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a high school baseball team, this story depicts the friendship and growth of two boys who aim for their dreams. Director Kim Sung-ho lent his detailed direction to the project. It highlights the charm of K-pop group NCT members Jeno and Jimin, who play boys whose lives become all about baseball.
5: 던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9: 뭐야 너?
10: 매니저 안 필요해?
9: 학생이 무슨 매니저야?
11: 할 거야 요즘 매니저.
9: 진짜 치밀한 놈이다. 너 중간에 그만두기 없다.
8: Let's watch Wind Up the Movie. A high school baseball player who throws blazing fastballs.
12: To the right!
8: Pitcher Yuji.
13: 몇 나오니?
14: 155. 아까보다 더 늘었습니다.
13: 아이고, 미련을 버릴 수가 없네.
14: 중학 MVP가 어쩌다 그림에 떡이 됐을까요?
13: 투입해.
8: However, the moment the batter steps up to the plate,
5: 연습한 대로 마.
8: 우진's pitches fall apart.
13: 아유.
8: He suffers from the ifs, an inability to throw strikes whenever a batter steps up.
5: 나는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는 투수다.
13: 언제까지 희망 고문할래?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응? 테스트 통과하기 전까지는 엔트리에서 제외다. 못 받아들이면 퇴출이고.
8: He's at the end of his rope. But he does not give up. He keeps practicing. Someone keeps his eyes on Woojin and heads to the batter box. Then he swings away.
13: 오! 홈런!
5: 뭐야? 나?
13: 그래, 너.
10: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야, 왜 자신이 없어?
8: The new guy with a perpetual smile is transfer student Taehee. He stands at the plate with confidence.
5: Oh.
8: He's hit by a pitch and goes down.
5: 아이씨야.
8: 우진 runs over.
5: 아이씨. 개 아프다 진짜.
13: 어?
5: 근데 뭐 철만해.
8: And as scared as he was, he gets angry.
5: 내 눈에 띄지 마라. 야, 맞긴 맞았어, 나.
8: With a warning, he leaves.
10: 야, 거기 계속 도망갈 거야?
5: 너 도망?
10: 그래, 도망.
5: 아, 진짜 상대로 말아야지.
10: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등에 파스 붙여달라고. 아이씨, 진짜 미친놈인가? 미친놈이라니.
8: Well, what does Taehee want?
10: 근데 너 매니저 안 필요해?
8: 아하, he wants to be Woojin's manager.
10: 그딴 거 필요 없다.
8: From that day on,
10: 여기 앉아.
5: 신경 꺼라, 나 매니저 관심 없다.
8: Taehee keeps showing up despite Woojin's rejection.
10: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5: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0: 침은 닦고 얘기하자.
8: And when a senior won't train with Woojin, he quietly steps in.
10: 나랑 대결할까?
4: 내가 너의 공을 전부 다 받아낸다면 날 아주 깔끔하게 메이저로 인정하는 거야. 어때?
9: 못 받으면?
4: 못 받으면 뭐 깔끔하게 손절해.
7: So to two, get at it.
9: 그래.
4: 자, 네가 던질 수 있는 모든 공을 다 던져봐.
9: 슬라이더.
4: 다음,
9: 체인지업.
4: 수직으로 떨어지는 커브.
7: Tay honed in on the game is also pretty impressive.
4: 마지막은 짚고.
9: 이거 잡으면 네가 이기는 거다.
7: The last one is a fastball. But the ball misses the strike zone. Woojin is disappointed.
9: 야, 저공 못해도 160은 될 것 같은데?
4: 160은 오바다.
9: 아니야, 방금 공은 가운데로 왔어도 진짜 잡기 힘들었을 거야.
4: 그럼 뭐해, 볼인데.
9: 야, 스트라이크 던지면 되지.
7: But setting aside a bet, Tay encourages him.
9: 아니야, 끝났어.
4: 어? 네가 4개에서 이겼다고.
9: 왜? 난 공을 못 받았는데?
4: 대박 받을 수 없는 공을 던졌으니까.
9: 왜? 마음이 변한 거야? 매니저 하기 싫어?
4: 그럴 리가. 할 거야, 유진 매니저.
7: The two bicker their way to becoming friends and began to really train as athletes and manager.
11: 그렇지, 그렇지.
7: One day, Woojin misses practice because of a cold.
12: 일어나. 훈련을 무단으로 했지?
7: But the senior player crosses the line.
12: 너 요즘 이상한 새끼랑 붙어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병원 가봐라.
9: 말이 좀 심하네요, 선배.
7: And after he even criticizes Tae-hee, Woojin refuses to step down.
9: 선배한테는 꼭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12: 무슨 수로?
9: 제가 선배 삼진 잡으면 사과하세요.
12: 대신 내가 홈런 치면 너 그냥 야구부에서 나가.
7: Woojin ends up putting his whole baseball career on the line. Uh-oh. What to do now?
9: 한 번 더. 너 시선이 자꾸 흔들려. 글러브에서 시선을 떼지 마.
7: What impact does manager and friend Tae's advice have? This time, Woojin keeps his focus.
9: Strike.
7: Oh, he's getting a feel for things. Finally, it is D-Day.
9: 준비됐어? 갈까?
7: Will Woojin be able to protect his dreams and his friendship with Tae-hee? A story about sportsmanship and friendship. It is the movie, Wind Up the Movie. Let's hear what the director has to say. Jeno and Jaemin of popular K-pop group NCT appeared together showcasing a heartwarming story of friendship.
15: NCT를 잘 몰랐죠. 처음에는.
16: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네.
15: 정확하게는 제노와 재민의 캐릭터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우진을 할 거나 누가 테일을 할 거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을 했어요. 두 배우가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 너무 피부가 좋은 거여서 두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테일과 우진을 누가 할지 딱 알겠더라고요.
7: As a result, Jeno took on the role of Woojin. It was his first attempt at acting, and he also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baseball practice.
15: 야구를 연기로 하긴 쉽지가 않잖아요. 우진 역을 맡은 제노는 공을 던져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촬영할 적에 저희가 하루 종일 공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보통 실제 선수들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공을 던지지 않거든요. 어깨가 아파서. 근데 우진이 그렇게 던지고 다음날 또 촬영하러 왔는데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참 연기자로서 혹은 프로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왔었고요.
7: Jaemin took on the role of Tae-hee, a mysterious transfer student.
15: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캐릭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요구를 했던 거는 원래 본인이 갖고 있는 톤과 바이브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고 재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이런 캐릭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너무 편하게 잘 했었고요.
7: The film was initially planned and produced as a short-form drama rather than a theatrical release.
15: 쇼폼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에 되는 길이를 50개를 만든 거예요. 50부작. 그래서 약 90분 정도 되는 길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보는 어떤 그런 거라 팬들의 사랑도 너무 컸었고 제노제민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영화제까지 오게 됐고 그 극장 상영까지 하게 돼서 제노 제니의 힘과 팬들의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 They expanded the format to meet audiences in theaters.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The character from Wind Up the Movie spotlighted by K-Story.
9: 뭐야? 궁금하면 삼진 잡아봐.
7: It's Taehee, who appears before Woojin, who is in a pitching slump.
9: 아, 그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봤으면 좋겠다.
7: At times playfully,
9: 너 시선이 흔들린다고.
7: And at times encouragingly, Tae stands by Woojin.
15: 어떻게 보면 팬과 아이돌의 관계일 수도 있겠다.
7: Jimin perfectly embodied the character of Taehee with his signature bright and healthy energy.
15: Taehee라는 캐릭터가 녹아들어서 가는데 조금만 걸으면 자꾸 춤이 나와요. 어떤 그 바이브가 자꾸 보여서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7: Shall we look forward to seeing Jimin fully immersed in acting? A movie in which NCT's Jeno and Jimin are cast together. This is the film, Wind Up the Movi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일체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류진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단편소설집과 장편소설 번갈아 내고 있습니다.

제가 IT 업계에서 실제로 서비스 기획자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처음 입사하고 이제 신입이던 시절에 주말에 이제 문화센터에 소설 쓰기 기초 강좌를 듣게 되면서 소설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3, 4년 정도는 꾸준히 쓰다가 또 한 2, 3년 정도는 일도 바빠지고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소설 안 쓰는 기간을 가지면서 아, 내가 소설을 되게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시 써보자. 그러면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 1년 정도 일을 쉬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습작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스스로가 약속했던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이제 재취업 준비를 하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력서를 돌리고 하던 그 시기에 썼던 소설이 바로 이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다시 일하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입니다. 제가 신인상을 받고 처음은 저의 이 데뷔작을 문예지에 발표를 할 때 제가 마지막 교정지를 송고하면서 그 작품한테 안녕 잘가 멀리멀리 가라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서 해외로도 가고 제가 못 가본 나라에도 가서 뭉클하기도 하고 신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쓴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건 좀 넓은 의미에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으로서 제가 만들어낸 세계를 사이에 두고 다른 언어권, 문화권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벅차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장편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앞뒤 중간 설정을 다 맞추고 제가 뿌려놓은 것들을 마지막에 수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또 재미도 있었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17년도, 18년도에 실제 가상화폐 가격을 반영을 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맞추고 서사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좀 가장 많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쓰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이거는 쓸 때의 제 취향인 것 같은데요. 저 뭔가 핍진하게 있을 법하게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이야기가 소설이고 뭐 당연히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이지만 허구를 쓰더라도 뭐 있을 것 같이 핍진하게 표현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상화폐 가격도 그렇고 세 명이 세 대의 차를 각자 타고 나란히 달리는 장면을 쓸 때 제가 바다를 끼고 달리게 하고 싶었는데요.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이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다 보니까 그 바다를 끼고 왕복 6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있나 없나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장면을 뺐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정이나 묘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그 애의 집 근처 카페에서 그 애를 기다렸다. 천의 얼굴에서 이차를 마치면 내가 늘 택시로 내려주고 손을 흔들던 곳이었다. 너희 집 근처 그 카페야. 이제 퇴사도 했으니까 한 번만 툭 터놓고 만나주지 않을래? 기다릴게. 그 애가 나타났다. 주책맞게 눈물이 나왔다. 맹세컨대 나는 연애하면서도 이런 추태를 부려본 적이 없었다. 미안. 내가 같이 잘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다 떠나니까 속상해서 그냥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 그의 한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차장님, 저 차장님은 정말 좋았어요. 반대 방향인데도 늘 같이 택시 타고 저 먼저 여기 내려주신 것도 고마웠어요. 차장님, 저 전문직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하니. 내 미래가 될 수 없었던 내가 죄송하지.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이 있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마지막 아기새를 날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네, 제가 평소에 자신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잘했어는 결과를 보여줘야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고, 잘할 거야는 나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 라는 현재 진행형의 말이 불편하거나 긴장된 마음을 풀어지게 해주는 것 같아서 소설에 쓰게 되었습니다. 미라와 라라라는 소설에 등장하는 미라 언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캐릭터도 뭐 다른 소설이랑 똑같이 저랑은 굉장히 다른 성격의 인물이지만 이 미라 언니가 나이를 먹고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랑 공통점이에요. 그 미라 언니가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자기 자리에 컴퓨터에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공용 프린터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려간다라는 묘사가 있는데 그 묘사가 이제 제가 실제로 회사 프린터로 이제 공모전 같은 거 낼 때 깨끗하게 인쇄를 하고 싶어서 회사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프린터까지 막 달려갔던 그 모습을 반영을 한 거고요. 또 마지막에 미라 언니가 썼지만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어떤 망한 소설의 줄거리 세계를 주인공이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습작 시절에 썼던 망한 소설의 실제 줄거리입니다. 거창한 목표는 없고요. 앞으로도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고 읽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